0: 들어가 지글을 내몰려
1: 지글이 봉 라라만 시간
2: This is the original version
0: 맛소리 더 바디오
2: punto com
0: 나
2: 콜라보라시오
0: 리나이
2: 야
0: 멋있잖아 봐라